Look, that's the big word of the day. 첫번 메이 스콜락 딱둑 School ends in May. 첫번 메이 스콜락 딱둑 School ends in May. 첫번 메이 첫번 메이